아니 원래 술단단하고 있으셔도 모르지. 이런 애처럼 말이 죽으면 부셔도 부딪힌 거예요. 바삐 어떤 건 아유셔도 가. 이 빠르다 이처럼 말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맞으면 브레인은 저대 고스 알고스 알아라지 그니까 셋 얘들 앞에 다음 아유 브레인은 고스 아래 브레인은 안 좋아. 다리 셔도 누가 누가 누가 고스 저대 브레인 고스 누가 누가 내 보드 앞에 이제 보리고 다음 아유 그 나나 그 셔도 누가 누가 누가 고스 에셔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